0: 사람이 좋아지는 백만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멋진 이유를 꼽으라면 그냥을 꼽겠습니다. 왠지 그냥 좋다라는 말이 나는 그냥 좋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일에 딱 부러진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그냥 좋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냥은 아무 이유 없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 사람이 만든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복잡 다단한 감정을 한두 마디 언어로 표현하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태연한 절묘한 말이 그냥일 것입니다. 그냥은 여유입니다. 긴 인생을 살면서 자잘한 이유들은 일일이 상대하지 않겠다는 너털 웃음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앞에서 그냥이라는 말 한마디만 얹어도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헐렁하고 넉넉하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0: 우리 인생에 그냥이라는 말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복잡한 인생사 한 번쯤은 그냥 헐렁하고 넉넉한 하루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이라는 말 한마디 좋은 글 감동의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장용입니다.
1: 최민아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 프로 시작합니다.

0: 언제부턴가 인기 있는 다이어트 방식이 우리 주변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헐적 단식인데요. 그 방법으로는 하루에 8시간 안에서만 음식을 섭취하고 나머지 16시간은 단식하면서 위장을 휴식시켜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일주일에서 하루 내지 이틀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이어트 방식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오늘 건강상식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유전적으로 다양한 암컷 생쥐 960마리를 대상으로 칼로리 제한과 간헐적 단식이 전반적인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실험용 쥐들은 무작위로 배정돼서 5가지 식단을 제공받았습니다. 먼저, 언제든지 원하는 양의 먹이를 먹은 무리. 두 번째, 기존 칼로리의 60%만 공급받은 무리. 세 번째로, 기존 칼로리의 80%로 제한한 무리. 네 번째, 일주일에 하루만 단식하고 나머지는 원하는 만큼 먹은 무리. 다섯 번째로, 일주일에 이틀 단식하고 다른 날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리로 구분했습니다. 쥐들은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열량 제한이 전반적인 건강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먹은 쥐들은 평균 25개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한 쥐들의 평균 수명은 약 28개월이었습니다. 기존 칼로리의 80%를 섭취한 쥐들은 30개월, 60%를 섭취한 쥐들은 34개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제한 없이 먹은 쥐들과 비교해서 각각 20%와 30%가 더 오래 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 연구진은 칼로리 제한과 간헐적 단식 모두 제한의 정도에 비례해 수명을 연장시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식단을 따른 무리에서도 수명의 범위가 매우 넓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적게 먹은 쥐 무리에선 몇 개월밖에 못산 쥐도 있었지만 어떤 쥐는 4, 5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식단을 제한해 섭취량이 줄었음에도 체중을 유지한 쥐들이 대부분 가장 오래 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식단으로 체중이 가장 많이 감소한 쥐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면역과 생식기관이 약화했으며 수명이 짧은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넓은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전적 요인이 식단보다 수명에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먹은 것을 제한한 쥐들은 평균적으로 수명이 더 길었고 전반적으로 건강했으며 체온 저하, 먹이를 찾는 행동, 그리고 감염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혈액 및 면역 체계 변화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이와 같은 이유로 칼로리를 제한한 쥐들은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0: 연구진은 칼로리 제한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체중이나 체지방률, 면역세포 건강을 유지한 쥐와 말년에 체지방을 잃지 않는 쥐가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면서 유전적으로 암호화된 회복력이 수명의 핵심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수명은 유전적 소인이 있으며 유전이 시기 제한보다 수명에 더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수면과 가장 강하게 연관된 특성으로는 스트레스 회복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체중 유지 기간, 높은 림프구 비율, 낮은 적혈구 분포 폭이나 그리고 노년기에 높은 비만도 등이 있었다고 썼습니다. 또한 칼로리 제한은 일반적으로 수명에는 좋지만 연구 분석에 따르면 칼로리 제한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은 실제로 수명에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체중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인데요. 실험에서 칼로리를 제한한 쥐들 중 짧게 산 쪽과 길게 산 쪽의 차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체중을 유지한 쥐들이 장수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칼로리 제한으로 인해서 체중이 줄고 건강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체중이나 칼로리보다는 신체가 스트레스에 얼마나 잘 견뎌내냐에 따라서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면서 이는 유전자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연구진은 또 40% 칼로리 제한은 가장 강력한 수명 연장 효과를 보였지만 제지방량 감소와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는 면역 레파토리의 변화로 이어졌다며 간헐적 단식은 갭 전 체중이 높은 주의 수명을 연장하지 못했으며 이틀간의 간헐적 단식은 적혈구 세포 집단 붕괴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방 감소와 공복 혈당 감소를 포함한 식이 제한에 대한 대사 반응은 수명 연장과 관련이 없었으며 이는 식이 제한이 비만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발견은 건강 개선과 수명 연장이 동일하지 않음을 나타낸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잠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김애화가 부릅니다. 노랑물, 분홍물.

우리말 우리글 코너입니다. 계속해서 수필 한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 피어나는 중입니다. 최희에서. 봄이 깊어갈 무렵 학교 정문을 건너라면 은은한 한바꽃 향기에 저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게 된다. 꽃이름처럼 활짝 핀그 모습이 어쩌면 그토록 풍성하고 아름다울까? 연분홍 꽃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일 때면, 봄바람의 흥미에 맞춰 야들르르 춤을 출 때면, 마치 땅에서 별이 솟아난 것만 같다. 봄 꽃들의 향연 속에 함박꽃은 조용했다. 진달래는 붉은 노래를 부르고, 개나리는 금빛 웃음으로 길을 수놓지만, 함박꽃은 봄의 늦자락에 조용히 피어난다. 꽃말이 수줍음이라서 그런가. 제 봄을 움츠리고 침묵한다. 그래서 내가 함박꽃에 더 마음이 쏠렸던 것일까. 이번 학기에 들어선 후, 한층 높아진 난도의 고중 공부가 폭풍처럼 나에게 덮쳐왔고, 나는 매일매일 그 무시무시한 암벽에 억눌렀었다. 아침마다 학교 정문을 고스란히 지키고선 함박꽃을 보며 나도 저 꽃처럼 수줍게 움츠러들고 싶었다. 노력에 노력을 다했지만 성적은 늘 제자리 걸음인 현실에 자꾸만 주저앉고 싶었다. 허나 봄은 깊어져갔고 꽃망울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평소와 같이 학교 정문에 눈길을 돌렸는데, 글쎄 함박꽃이 봄바람에 스치오며 화산 웃음을 띠고 있지 않겠는가. 주름졌던 연분홍 꽃잎이 비단 장막을 펼쳐놓은 듯 아름다웠다. 꽃이 피었다. 그 어느 꽃보다도 아름답고 눈부시고 꿋꿋하게 말이다. 그건 내 마음에 큰 울림으로 와닿았다. 그후 며칠 동안 나는 늘 함박꽃이 활짝 핀 화단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비가 오면 꽃은 주름진 잎으로 빗물을 모아 마셨고, 해가 뜨면 열심히 꽃잎을 펼쳤다. 나는 실수하면 주저앉기 마련이었지만, 함박꽃은 주름진 채로도 꽃을 피울 수 있다니. 어느 날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나를 보며 엄마가 한마디 했다. 너는 늘 1등과 완벽함을 추구하는데 왜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니? 나는 말문이 막혔다. 허나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다. 나의 분투는 그냥 실패를 피하려는 발버둥이었지, 주름을 안고 피어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함박꽃이 수줍음이라는 꽃말을 가진 건 결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리어 나는 아직 피어나는 중이라는 진심어린 고백이었던 것이다. 함박꽃은 주름진 꽃잎으로 세상의 빛을 받아들인다. 청춘도 마찬가지였다. 고민과 시행착오의 주름이 있어야 삶의 빛이 스며드는 법이다. 인생에 어찌 성공만 있을까? 바로 주름진 꽃잎과 같은 우리의 청춘이 미래의 걸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나는 함박꽃 앞에 멈춰선다. 나는 고중 생활을 돌아보며 함박꽃의 향기에 취해 잠시 동안 바쁜 학업 속에서 숨을 돌린다. 함박꽃의 수줍음 뒤에 가려진 아직 부족하지만 피워내는 중이라는 우리 둘만의 속삭임에 힘을 입어 나는 또다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딘다. 완벽하지 않아도 내 땀으로 물든 청춘의 화폭은 꼭 아름다울 것이다. 나는 아직 변하는 중이다. 기대하시라.

염수원 가수가 부른 노래 우리네 인생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경 제작의 리처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태양의 세례를 받는 곳 록소르 신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태양 신전은 태양을 마주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양 신전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바로 태양의 빛이 비록 며칠간이지만 신전의 가장 깊은 곳까지 비춘다는 것입니다. 아몬신에게 올리는 제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조각상을 조각했으니 이름은 바로 아몬과 영원한 결합이어라. 너의 몸은 보석으로 장식돼 저 지평선에 떠오르는 태양마냥 찬란한 빛을 뿌리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무한한 희열을 느끼리라. 엇갈리는 신들. 지금의 록소르 마을은 옛날의 디비스성 자리입니다. 먼 옛날 디비스는 번화한 상업의 중심지였기에 바다 건너에서 온 상인들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디비스라는 이름도 먼저 그리스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디비스 성을 위스라고 불렀습니다. 기원전 1991년부터 디비스는 이집트에 더욱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제왕의 힘을 널리 과시했는데 그 중에는 람세스 2세도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일생의 총력을 신전을 건설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카르나게 아몬 신전과 마찬가지로 록소르 신전도 신중의 왕인 아몬 신에게 드리는 신전입니다. 닐강과 가까운 곳에 세워진 신전은 일찍 아멘호텝 3세 때부터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아몬 신의 직위는 다른 신보다 높지 못했습니다. 그때 류이라고 부르는 신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류이를 태양신으로 받들었습니다. 아멘호텝 3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 4세가 집권하자 류이에 대한 숭배가 날로 뜨거워 빛의 수레바퀴는 곧 아등이여라 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아멘호텝 4세는 집종한 지 4년 만에 종교개혁을 단행해 뤼, 즉 아등 신앙을 국교로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멘호텝 4세 이후에 100여 년 동안 아몬신에게 바치는 록소르 신전 건설은 중지되었습니다. 100년 후 람세스 2세가 왕이 되면서 또다시 아몬신 숭배가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아몬신의 지위가 점차 공고해지면서 아등신, 즉 뤼는 몰락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신전 건설을 대대적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아몬신은 오랫동안 고대 이집트의 유일신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흘러 태양신전은 언제부터인가 기독교 성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언제부터인가 기독교 성당은 무슬림 사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아랍신들은 무슬림 사원의 건축 품격대로 신전에 아치형 지붕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이 록소르 신전을 발견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공개하자 무슬림 사원은 어느새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록소르 신전의 주신 아몬은 광명을 주재하는 태양신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국왕은 사람의 육체는 광명이 나라로 들어가는 과도 단계의 물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물질이 죽으면 물질에서 리탈한 영혼이 오시리스의 심판을 받은 후 광명의 나라로 간다고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고집스럽게 영혼의 나라를 믿었으며 그 영혼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일생을 신전 건설에만 혹사했습니다. 그러나 중왕조 시기에 이르러 이집트인들의 지향은 영원한 광명이 아닌 현실적 광명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감각은 록소르 신전의 건축 형태와 조각 장식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태양신의 승리. 고대 이집트 중왕조 시기의 정신적 추구는 록소르 신전 건설에서 조화롭게 표현되는데 이 시기부터는 생명의 우아함과 강직함이 충분히 존중을 받았습니다. 우아함과 강직함은 록소르와 카르낙 신전 사이에 있는 양머리 스핑크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닐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농산일을 제쳐두고 연속 24일간이나 록소르 신전과 카르낙 신전 구간에서 풍악을 울리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축제에는 국왕과 제사장, 춤과 노래를 즐기는 연예인들이 참가하고 위병 부대도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카르낙 신전에서 출발해 록소르 신전 앞까지 와서 신전의 뇨제 사장이 아몬신을 대신해 부어주는 기름을 바르며 축복을 받았습니다. 록소르 신전의 정문 앞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한 쌍의 비석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높이가 25m 되는 비석에는 상형 문자로 된 비문이 가득합니다. 비문에는 토트모세 3세의 사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쌍의 비석 중 나폴레옹이 그중 하나를 프랑스의 콩크드 광장에다 옮겨놓았습니다. 오벨리스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아멘토텝 3세의 화강암 조각상 한 쌍이 위로롭게 자리를 지킵니다. 높이가 15m인 석상 위에는 로마의 오용 시인들과 일부 문장가들이 남겨놓은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태동하는 감성. 아멘토텝 3세의 신전과 정원은 록소르 신전의 주체 건물입니다. 이 건축의 주요한 부분은 석조이며 주요한 장식은 원형 조각과 부조입니다. 아멘토텝 3세의 정원은 2,500평방미터인데 정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래도 사막 조형의 기둥입니다. 기둥에 다는 활짝 피어난 꽃들을 정밀하고 섬세하게 새겨놓았는데 이집트인들의 우아한 포미와 감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런 포묘한 감성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집트인들이 지신의 왕 아몬의 은총을 받아 긴장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여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보면 중왕조 시기의 사람들은 거대한 최적의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영혼을 무한한 공간으로 부단히 확산시킨 데서 1500년 동안이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해졌습니다. 이리하여 이들은 허무한 공간이 아닌 그 어떤 신이 현실적으로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갈망했습니다. 이러한 갈망을 담아 이들은 람세스 2세 신전에 태양을 상징하는 아폴론 조각상을 앉혔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은 태양신은 태고의 신비를 품은 닐강 강관을 비춥니다. 그 빛속에서 감성과 존엄을 가진 생명들이 태동하며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집트 최대의 야외 박물관 룩소르. 이집트 문명이 남긴 문화유산 중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고왕국 시대에 만들어진 피라미드들이지만 문화적으로 번성했던 시기는 신왕국 시대였습니다. 룩소르는 테베라고 불렀던 상이집트 신왕국의 수도였던 곳. 지금은 소도시가 됐지만 한때 인구가 100만 명에 달했을 정도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람세스 2세도 당시의 파라오입니다.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는 룩소르를 100개의 문이 있는 호화찬란한 고도라고 칭송했고, 나폴레옹의 군대 역시 이집트 원정에 실패하고 돌아오면서도 룩소르의 매력에 한동안 퇴진을 멈췄다고 합니다. 룩소르에는 멤논의 거상, 하트셉수트 제전, 왕들의 계곡, 카르나크 신전 등이 유명합니다. 이 중 가장 돋보이는 곳은 세계 최대의 신전으로 손꼽히는 카르낙 신전입니다. 이집트 6대왕들이 2000년에 걸쳐 조금씩 증축해온 것으로 룩소르에서도 가장 오래됐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으로 받아들여지는 아멘라를 모시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높이 10층 규모의 탑문부터 방문객을 압도합니다. 아몬신을 모신 또 하나의 신전, 룩소르 신전. 카르낙 신전에서 3km 떨어진 나일 강변에 있습니다. 이 신전은 카르낙의 부속 건축물로 람세스 2세에 의해 건설됐습니다. 람세스 2세를 상징하는 석상과 오벨리스크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가운데 중정에는 좌우와 조항으로 거대한 열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과거 신왕국 시절에는 두 신전은 스핑쿠스 길로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은 신왕국 제18조의 파라오 아멘호페스 3세가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결정적으로 신전답게 바꿔놓은 이는 람세스 2세입니다. 그는 전국 어디를 가도 그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집트 최전성기의 파라오답습니다. 건축물의 파라오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 신전 역시 테베의 주신 아몬신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탐문 앞에 가보면 람세스 2세의 대형 좌상 두 개가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원래는 6개가 탐문 앞에 배치됐습니다. 왼쪽 좌상 앞에는 25m짜리 오빌리스크가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만 서 있는 것이 아주 서운합니다. 오른쪽을 보니 오벨리스크 좌대는 있는데 오빌리스크는 없습니다. 파리 콩코르드 광장으로 옮겨진 바로 그 오빌리스크 자리입니다. 탐문을 들어서면 첫 번째 안뜰인데 조끼 한 변이 50m가 넘습니다. 이곳에는 원기둥과 함께 곳곳에 파라오의 좌상과 입상, 그리고 작은 크기의 왕비와 공주의 조각상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비록 성한 것은 별로 없지만 당시의 위용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람세스 2세의 혼, 룩소르 신전. 좌상 중 으뜸은 아무래도 람세스 2세의 그것입니다. 람세스의 무릎 아래에는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네페르타리입니다. 또 여기서 동쪽 위를 올려다보면 좀 희한한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신전 위쪽으로 이슬람 사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원은 지금도 가동 중인 상태입니다. 오랜 세월 룩소르 신전이 땅속에 파묻혀 있던 중에 이슬람 사원이 그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실감나게 목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안뜰에 들어서면 투탕카멘과 그의 아내가 앉아서 관광객을 맞습니다. 얼굴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젊은 부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 밀려오는 관광객들에게 파라오 부부는 지그시 웃음으로 답합니다. 두 번째 안뜰의 원기둥은 파피루스 양식입니다.
마치 파피루스 다마를 묶은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원기둥이 있는 홀 뒤편에는 몇 개의 방이 있는데 그중 중심에 있는 방은 로마 황제에게 경배를 올리는 곳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집트를 속주화하면서 신전에 많은 변형이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보면 벽에는 아직도 로마인들의 모습을 그린 채색화가 남아있습니다. 축제기간은 고왕국 시대에는 14일이었고 신왕국 시대에는 22일 내지 23일이었습니다. 신전 입구에 있던 두 개의 오벨리스크 중 하나는 프랑스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에 옮겨져 있습니다. 록소르 신전의 신전 성소에는 로마 시대의 예배당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십자가의 성화가 남아 있습니다. 신전 예배당 자리에 이슬람 시대에 건설한 아부 엘 하가그 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헷족속과 싸우는 람세스 2세의 부조와 오페트 축제 때의 행렬 모습을 새겨놓은 부조가 중요합니다. 이집트의 고대 도시의 수도 록소르를 대표하는 신전은 카르낙 신전이고 록소르 신전은 카르낙 신전의 부속품이라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도보로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카르낙 신전에 비해 보존 상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록소르 신전은 아몬 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록소르의 주신으로 숨어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을 지닌 아몬 신이 축제에 참석하기 전에 방문하는 곳이 록소르 신전입니다. 아멘호텝 3세 때 창건하고 후에 람세스 2세 때 탐문 등을 부설했습니다. 록소르 신전은 카르낙 신전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세워졌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 배의 수령 행사 등 부속기관으로 활용됐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아몬 신에게 꽃과 향수, 술 등을 바치는 모양의 벽화는 주요 볼거리입니다. 람세스 2세의 두상이 떨어져 나가고 아몬 대신전을 맞이하는 스핑크스는 군데군데 훼손돼버렸고 오벨리스크도 반쪽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정교하게 새겨진 이집트 문양과 벽화 등은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이집트 벽화 위에 예수의 열두 제자들의 모습을 담은 기독교 성화가 눈에 뜨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방문 기념비가 있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과 부조들이 남아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록소르 신전에는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1883년 프랑스 고고학자 가스통 마스페로가 발굴할 당시 모스크 높이까지 모래에 파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록소르 신전은 오래된 시대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영향을 함께 받아온 역사가 실려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태양의 세례를 받는 곳 록소르 신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